0: 뭐 아께 돈을
1: 아 나이 테링아 당어 오타 오타
2: 야 가하티 코리
3: 토토코 FM We're your tribal connection. Radio Totoko FM.